0: meditation, the understanding of ultimate nature of reality from the point of view of wisdom of clear light, that is also indispensable. And without these bases, there is simply no foundation upon which one can successfully engage in the practice of highest yoga meditation.
1: 패지 투에 지들었으면 댄싱 서버 이치버 민주로 이치버다 패지 롤로 고가신 담바다 서버 마시베 냠다 자네 군자 대단자 냠네 요순시 기부적으로 구원 대신 순진베 로키아와는 유래 접도 상회 칠양 상회 태과 시가젤 대 대회는 최탐제 얘네 상제베 돈을 똑베 로 마지 바도 태과 워머베 로에 돈 로에 돈 채나 두시 취미서와 로빈지 코르웨 견다 냥엘렌데베 견다다 태과 타다라 캐버 차와 인기 총감 미시베 로빈지 사순도 미롱와 갸실 중고 빼야오도
0: So in the next we read in the text, which is wonderful, we read, as for the ordinary person, even though he contemplates, he will have no conviction in its truth and profundity. Relating to this fact of the mind of the ordinary person not gaining conviction, having difficulty in comprehending it and accepting its truth and profundity, there is the danger of thinking that this must be the same for everyone. One might then denigrate excellent persons as all liars, and thereby engender thoughts of refuting them. Because of this, it is being kept hidden. As such, it is taught as the secret vehicle. Therefore, until the mind understanding the truth of all phenomena as being primordially enlightened has arisen, if one engages in others' welfare on the basis of the lower vehicles, one will not undermine the spiritual trainees, referring to the disciples. So extensive statements are found in the scriptures that the master must be versed in the knowledge of the defects of cyclic existence, the excellent qualities of nirvana, as well as in all the vehicles, and that a master who is ignorant of some aspect of the teachings must not hold the position of a teacher.
1: That is what the Tushu Chabrashev, Tatalaya, Tawe Chabrati, Kodu, the Tushu Chitadu Judais. 다 그게 가서 우리 따와 썰려다 지금 다가는 신기 그게 다 탑지 샷 썰려 된대 이게 캐버를 내 아니 가서 지금 거두도 뒤수제 시라도 줄대스 거두 매번이 직전 차바다 물투고 거두 여반이 나바시디 장변다 무디바디 직전지 거두다 년두지 거두다 전주선배 거두다 라나메배 거두고 달라 차와니 균절로 몽배시 거두 매바고 물토고는 채버 따위지 거두 매바고 장변반의 천디 채버 두비시 상달로 수비 거두 제노 무디니 다 딱바치 여바 타고로 채위지 류순 진진 명아 따바로 수비 거두도 뒤수 로버 채바고 년투지 거두니 누알에 디버지야 미체데 겨와부순 소바자 랑가스는 요순 디니산제 땀바예 신중대 겨와다 미기외 최 탐제 군소다 턴 담바라 니가 소소 예바 따와다 겨와니 쯔 미기와니 뻔에 거두도 뒤슈 쳐보 전주 선배 거두니 전주 선배 덤발에 깬다 삼벌 되미지 주류디글로 소미지 니진 대지 잠시도 생겨와는 예바 미진 중대 니지 선배서는 최 탐제 겨와다 미기와 강제 양 덤발 양벌 미기도 전주 선배 덤발니 너나 니지 선배 시순의 죄도 Lanam ebe kodub ni tamzi shimbin dole, sanjiye taigwa rimge na nyumun doyonga kunjiye jang pema lanin damshinde tala tsudun pusunso shi shin jungdi choye tamzi yene nyabanyi ji chiri ningshinde tendu mele, shedani pangdu mele tetra mato bala tukzin min jung warim mayinde chidir tawe yene nabar tawada mitogwa shindu kodub da dushu jang tetra nabar tawada mato bala chedo ta tiyin chigi menga tawe changwa lepa chubari ta jugdu gyawa 예, 죽을 계획에다 가서 오래. 슝은이 다외 태왕 상원디 뮤룽 랑치 민이 딸 실어 터지 재참에 계속연어 계속연어 태주제 다외 태왕 다외 태왕 시에잡에 명아 조소 로맨시부 빼만 죽은 내기 재바 오 망갈람 다 죽었어.
0: Then in the next section of the text.

0: And also, how can we, in response to the changing time and cultural context, we can what kind of modifications are necessary and what kind of modifications can be adopted and so on. So these are matter that needs serious thought.
1: Janita, ta sanga ge shung na ne la gu ji sanga la mi shung na le bi ne ani mi shi ge wa ge bu da yu shan che che dan de ne ma chen ne ho shi ba shen chi de la ba cha on re dan de ne rig de an de de rig ji pu rig ji pu am rig ji pu mo shen song de a de ge ta ta sa
2: So, the name is the Rig, that's the name of the Rig. The Rig is the name of the Rig. The Rig is the name of the Rig. The Rig is the name of the Rig. The Rig is the name of the Rig. The Rig is the name of the Rig. The Rig is the name 가다가란즈 자주 오메타네 다 람콤에 똑바게야기 다 그게 시루징에 되게다 타네 직 박배 직시사 숨도 와 자 다데네야 아니 지금 좀더 고면 알이야 아니 샘잠베 그돌라 에노다 사미 샘기 사베 다다지 계획경이 야지 거 야마세베 디네걸라 러시네리다 디사인도잖아 아니
1: Then you listen to the other. 人心 내로 되라 시도도 되는 게 그렇대. 가서 우리 그게 처음 드르르 가서 우리 그게 내로 통하려 그게 드르르 지기 아래. 간단히 단디 이니고 진로로 차되기 아래. 자다 人心 내로라 진로도 人心 내로로 멍신 진로도 진배 왕게 이니 차다가 레스게 이제 인도산에 다 드르르 人心 내로 진심으로 통하려 되기 이니 가서 우리 그게 코아래 Civil quality, Jaya, Nonabe, Chadang, Shanwan, Tayaji, or Chigiari. So the name by Indu Ranshin Yandeji, you have a Yinza, any Casual Timopang Ben Yandeji, Yungiari. That Teleya Nansigi, Taja Famine Yande, Nisong. That Tenen Yande Tubusha in the Sane, Mineve Yandesin, and Yande Shisunado, the Din say. So the name Indu, and that Sim Dendonteleya, so Composition. Sim Dendonia Composition. 아니 저마다 잡아온 저만 마음에 쓰는 중이 들려 정신 내리시아 아니 가서 우리 그게 뉴제 산지가 꾸는 그런 게 뉴제 가서 다 김시사와 들리지 때문에 아니 대중으로 쓰는 순간 있어요.
0: So this expression noble son and noble daughters also connote as explained before it refers to an individual who's spiritual nature or inclination towards the bodhisattva path has been awakened. So this, of course, touches upon the concept of Buddha nature. And generally speaking, when we talk about this concept of inclination or nature, we find in the scriptures related to the lesser vehicle, those practices of the Shravaka path, they are identifications of certain spiritual inclinations which have direct practical